마들라 왈클라 하티 참으니 보호크르니 무능토마 성성궁 성가 엄라디바 보호로 자크 성가 따범나나 바거이 타이블레 마자한게 마이폴로 성가 마이팡강나 바거이 동코마이니리티 시동개바 마자노 성가 하타카미니 바거이 원론 사가디 공어 빠이드가 엄라디바 오타보 조라라 통신이 조라 나 허제 조라 너 나를 만어 조라네 나 신동이 엄라디바

아오벨레키는 카나토토 르사무스 카나이말라야 르사브나 이로군카 헤멘드로 다보르마타이 말로테 다보르마바이 르사브작 르사무 벨레키는 카나토토 브록니 르사무로 브록니 꽉타이로 지니랑마 오벨레키는 그달작 아오 가샤테 가샤 증 녹녹쿵 카나니 힌케 이제 꽉타이 꽝무 이제 꽉비디 낭마니로 가샤테 가샤 너 바카부질라이 이제 꽉살라이마로 메박노 or sabung bising te kok thani bising ojeng man kha au obai no re sabung balai kena khana to khana to balai kena kok thai rok nang mani kok bokhi rok or sabung ro kotong aboni bagai no obai re sabung rok jeng khana nani nang go jeng ro ko bang wa kok thai kom mano ko bang ma kok thai jeng saja gya jeng kha kha ja gya phia ba balai kena kok khana to khana to kok kedei kedei jeng or sabmuro jeng mano au abona jeng phari taibo khana lai na obhai khana to tog sabmung hai nai tai tang sa khana lai wana zarawo obo zarawo re sabnai rong kha bishukumar tai bishupati brokhorok nai khera sabmani brokni re sab jagra sabmung no jeng ozarawo khana lai na

다라방가 카스와 베딩그 어자도 능라살라브 구조로는 안타라와 이노클라사브 자도 능와야말라이 바보라자기 와타파이마나이 오양카양올라자기 하중구 파이기양구 사르레 사탕카 용카지 통카